0: 过。
1: 哦，原来我唔识，真系得两句嘅啫。
0: 风轻轻说着，
1: 好，就原来就系识两句啫，
2: 都
1: 系得两句吓。
2: 哦，
1: 真系唔多，
2: 教唔到课俾你，唔好意思、啊。
1: 好好听，多谢你。我阵间嘅问爱可能冇听啲，我有认真学。
2: 问得未啊？未得啊？
1: 未得啊？仲
2: 系得两分钟嘅，
1: 仲有三分钟。
2: 啊，
1: 三分钟
2: 只歌是三分钟，
1: 系啊系，咁你而家就19秒，咁啊推荐下我哋阵间三点钟嘅直播先。
2: 三点啊，
1: 系啦，阵间咧去到呢个爱家1059嗰度。
2: 唔好讲咁多，唔系又会咩噶？
1: 哦，你嗰度咁样入
2: 呢度都会噶。
1: 阵间三点讲呢度都唔得？
2: 唔得噶。
1: 点解啊？
2: 唔知。哎呀，得噶，系够噶啦，够。
1: 系啦，好。
2: 冇错啦，啊。好啦，等佢 rap 一下俾大家听啦。